0: culturel de Brisbane.
1: Comment tu vas, la 04EB?
2: Estás escuchando Radio 4EB, no le cambies.
0: Welcome to Radio 4EB FM.
3: Many languages, many cultures. Sharing the world on 98.1 FM.
4: 뭐? 브리즈번에 한인 라디오가 있다고?
5: That's right. 매주 화요일 밤 11시부터 12시 반.
6: 브리즈번 절대 공감지대 FM 98.1.
7: 달고자!

수영, 낚시 및 요트를 할 때 지역사회 안전 유지하기. 혼자 가지 마세요.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세요. 주류를 섭취하지 마세요. 자녀는 항상 지켜보세요. 수영과 수상 안전을 익히세요. Royal Life Saving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.

0: for be speaking your language for over 30 years on 98.1 FM. Bienvenidos
1: a todos al programa de la radio 4E.
2: OEB FM, supporting your community since 1975.
3: You're
4: with Radio 4EB speaking your language for over 30 years.
5: Still sharing the world with you on 98.1 FM.
6: 여러분은 지금 브리스번 유일의 한인 라디오 방송 달가나의 라디오 달라라를 듣고 계십니다. FM 98.1.

브레스 스크린 이방암 검진 퀸즐랜드의 안내 메시지입니다. 이방암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50세에서 74세 여성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. 정기적인 이방암 검진은 이방암의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40대 여성과 75세 이상 여성에게도 무료 검진을 제공합니다. 의사의 의뢰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예약을 원하시면 1320-50으로 전화하시거나 breastscreen.qld.gov.au에서 예약하세요. 퀸즐랜드 주정부 승인 브리즈번 방송국 스폰서